0: 오소나무요 한도 사탄대요 타사 하다보 응요 다대요 너무 토사던요 다 아삼나 스빌리존이 하탄요 다도도 다냐냐다 미퍼 미퍼 미퍼.
1: Ciao, sono Radio Handball Italia. Un buon ascolto agli amici degli Stati Uniti, Trinidad e Tobago, Uruguay, Venezuela e Martinica. Buona pallamano a tutti voi.
2: Radio Handball Italia. Pallamano per passione.